0: 뭔가 무슨 있어. 나 이와랑 가라고.
1: 정말 재미나 좀 왔어.
2: 그럼 내 봤다. 내 고인님 바로 왔죠.
3: 바로
2: 내 가라고. 아, 고인님 바로 왔죠. 내 보세요. 그다음에 지승이나.
1: 아, 내 반호, 반이 프레다 우리 반호.
2: 아,
4: 잘. 내 역사 그걸 내가 갖다 가지 놈.
1: 에이, 나 우리 야, 내가 장난해 보. 네. 나 저런 이거 뭐니? 네 말 뭐 말 장난해 보.
2: 따라 따라.
1: 장난해 보.
2: 진짜 그랬어. 예.
1: 이게 너무
2: 장난해. 진짜 그랬어.
1: 나는 왜 우고야? 우리가 그걸 받아만 저번에 나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대로 말하고.
2: 아, 나 우리 말하고.
1: 네 그랬어. 저 사람 뒤에 뭐 나타나는 거 사실이라서.
2: 아니 배다사.
1: 아니 배다사.
2: 가서